전해로 그가 뜨고 설주자보다 호름이 빠지 후뜨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아니야 빠지기

전화로 가라. 설전이보다 흐름 펀치 어떻게 하냐 빠져야 하냐 전화 펀치 가세 흑끄다 뽀득이다 뽀득이다 친다 에이 맨도다 그는 욕한다